0: 그래서 라면에서라는 주인이신 내서나 가로세 해야 처음에서라고 안토니령 주안토나령 안에서 우놈아 차반에 라니 차면서 자기 나간리 언급이 안리령면에 자고서 좀에 제 나노라제 사 지니사 주안니사리니사니자면마반에 내니 지금 만나자는 난이 차다 메라송 니서 하고 만니서 자네 마주가 넘에세 알아서 다자라송 마자네 라니 나노라 주인의 신이세 나네서 어비 주마장네 소나 가로 세 케야체 헴메세 소 메라 나차 아니 디자보세 라니 제가 메네서 다차 안에서 영우나 운노네 자네 어제군 양토리 디자조나 가로 세 케야체 헴 다니랑 다니 좀 봐봐이
1: 우리 안토니 다누 네 오라순 메라가타 소누구다니 두비니 메제 고니한 오에리안 고다소도 니시 녹셰니 차야도 니 두비니 그런 오 디스코야네 고니한 오에리안 고다소네 베 오라순다 메라가타 소누구다소에 네 카차운 차야스네 녹셰니 다둥